내가 새가 지고 나게 해달라고 지고 나게 비두르마 제이 포부자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가 새가 내고 두게 해달라고 지미 두게 내가 제이 포부자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나야 너

0: 내가 작아 작아라고 둥글어 나 지붕에 나가는 노래 나가는 노래 나가는 노래 나가는 노래
1: francemusique.fr au courant monde.
2: Olibalele ilanga madoda. Oh